예보. 세코나. 오케이. 인자로 쿨루마. 인자로 쿨루마. 이코바 오와. 니세야 스랭고마. 오케이. 인자로 우리 시쿨레 소케 세조아나. 이고마 이 함바가 소. 이 함바가 제.